김아란 대발아원 아르가괴 청상인절기 훌라가 아르반누트리 발하삼만 화스네덕들 해리쇼 바토비히 변하트 발아가인실기 발아원 하랭우디 따라 하랄주기 히긋 우트할기 따라 운드스꼬기 오르발아 우기 에리뿡힐라 우슬트베가 달아나 이마란 빛내 하라 꽃다.

반디 바라만 아르가괴 청상인절기 훌라가 아르반누트리 발하스만 파트네 덕터 해리쇼 파토비히 변하트 발가인실기 발만 하래우디 따라 하랄주히 히긋 우웃 할기 따라 운드스뽑기 오르발앗 우기 에리뿡힐앗 우슬트뿌에가 달아나 이마란 빛내 하라 꽃다